0: 나는 저걸 시켜 먹으니까
1: 그래야 영세가 가라앉으려나 우리다지 주의력을 분산させる 자매니 크로마가 대가이 메다스 텐시 화날라네 そうか
2: 가이!
3: 하이
2: それとの道に剣も張れ俺たちの目標は車ではない。ヤンフェイだ。